0: 你们两个人，我们就先回去了。
1: 好，
2: 走吧。
3: 走吧。
4: 走吧。
5: 走吧。
6: 走吧。
7: 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走吧。